0: 들어올 까 뭐하는 거야? 나! 응? 이거 다? 어이 먹기 떡꼬방 갖고 오염? 아?
1: 대마 대마 오염니
0: 오염? 뭐라기 소리 내 입다 그 뭐하는 거야? 오염 뭐?
1: 우사?
0: 뭐든 달리다 가요시한 내가 뭐가 그 대 오염 대모?
1: 부비려 빨리 아비니 뭐? 아요 칼리 모다 오나 오나 그냥 낙비노 앙이야, 디바? 카필라나 니 모습 시키테. 오나 나 나타호콤 시야 나 부아간 카. 페로 샤 파카티노 딜리 카미 오얍. 시고로 이알랑 통기 포왓 파라. 두나 시 카타롱 아룬 두나 시 라숨야 이카술테. 디아니 모 토우테이. 카필라 카나 곧니 마삭피 나 비누앙. 페로 Maglisot na sa spagbuwag ni mo. Maumikurso lang si Korosya. O maulang to ang iyang nauna-unaan niya katarungan. Nga uyabi, pero di taul mi uyab, uy!
2: Ay, Jan. Lagot may kas dandi ni mo.
1: Ah, ano ba mong lagot man siya ka di man mi uyab ni Eve?
2: Unya, wak pa mo magsulti ni Eve? Ano maumasad to yung gisulti ni Dandy, uy?
1: Gawa pa?
2: Pangutan, uy.
1: Lagi, usap pangutan nun.
2: Pasaylo ako dyan, ha? Nga mauto ang akong gibuhat o akong masulti ni mo.
1: Okay, right.
2: Pero wa man sa kong magmahay. Nganong gingunto na ako adto. At least, nakalingkawas ko.
1: Ay.
2: Nausa man ka. Ano, may tutok bang ka na ako, good?
1: Why? Why, what?